0: 대화자로 싶구나. 아,
1: 나는 비아자사르코.
2: 아니, 나 복근을 잡아주기가 싫어, 애가리. 아, 내 복나스가 돌리지. 나사에
3: 얼굴 괜찮해, 무릎 꽉깔샌.
4: 에이, 그럼 짜, 그럼 짜.
1: 에이, 가름빵, 내 가름빵.
0: 가름빵.